0: 우와, 댄싱가 클레기, 애들 퍼싱가 트레기, 입나가 짜레기,
1: 시어키라이, 라울레키라,
0: 트레기, 마이키야, 꽉기레, 기레, 미프게 행쿠이,